0: 이발이대.
1: 이라로
2: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 이라